0: 공을지 아 상하이노 하나들이 무슨매
1: 지대 활람의 日本歌曲是何田何义，换作台湾歌叫做台北的白花姑娘。啊，你后个一首歌连续给你安排是杜春美。一个叫做漂泊的生活，漂泊的生活，好朋友听甲无？三年的旧情，拢真好听的歌。线下电话，好来，好朋友继续卡哈，多谢努力。